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착한 어머니입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정 노래입니다. 히말라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위글정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사랑.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한종 노래입니다. 군인 본색.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한종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장강의 노래.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5월의 연길, 초여름의 싱그러운 로금이 짙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춤과 노래의 고향 연변에서 조선족 민간 예술의 큰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5월 25일 오후 제4차 중국 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합동 공연이 연길시 문화관 극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뜻깊은 해를 경축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 조선족 민간예술단체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합동 공연에는 북경, 상해, 하부, 료령, 금경강, 산동, 연변 등 전국 각지에서 온 25개 민간문화예술단체에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원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다네로 장엄하게 서막을 연 이번 합동 공연은 총 6개 장례, 38개 문예 종목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는데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조선족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적인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되었습니다. 붉은 마음 당을 향해 다지고 예술의 매력으로 연변에 모인다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은 장고춤, 가야금, 사물놀이, 상모춤 등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창의적으로 전승 발전시키면서 민족 문화의 독특한 정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창작 무용과 가요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합동 공연은 홍색 문화를 내재로 당의 민족 정책에 위대한 성과를 기리고 변강 지역의 민족 단결과 사회 조화로운 발전상을 찬양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조선족 민간 예술 자원을 통합하여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창의적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문화 교류의 다리를 구축하며 공연을 계기로 현지 민속 자원과 관광 산업을 융합하여 연길시 민족 문화 브랜드의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데도 취지를 두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북극의 빙설 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평양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51부를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이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사명에 립각해 내놓은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그 의의가 중대한 만큼 심층적으로 터득하고 참답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민족의 지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신에 의한 구동력의 실질은 인재에 의한 구동력이며 인재는 민족의 지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필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재는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종합국력의 경쟁은 결국에는 인재의 경쟁입니다. 역사에 의해 증명되다시피 인류의 혁신인재 그리고 인류의 과학자를 확보한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전략인재는 국제과학기술 혁신의 최전방에 서서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관련 임무를 맡으며 우리나라의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신시대 10년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재의 발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인재의 창의력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세계적 시야와 국제적 수준을 가진 전략과학자, 과학기술 선도 인재, 청년과학기술 인재, 기능 인재와 고수준의 혁신 단체가 부단히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과감히 혁신하고 기꺼이 헌신하여 량자정보, 줄기세포, 뇌과학 등 최첨단 방향에서 일련의 중대한 독창적 성과를 거두었고 해양신부, 우주신부, 지하신부, 사이버공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감재고지를 적극 선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고 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인재에 의존하는가 하면 민족의 지능도 인재에 의존합니다. 인재가 제일 자원이라는 이념을 견지하면서 인재 강국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추진하며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적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힘써 양성하며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만 우리나라는 인재 자원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이 국제적 전략 게임의 주요 전장으로 되어 과학기술의 감재 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이 현저히 가속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 사업인 만큼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체계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자주적 헌신의 관건 요소입니다.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에는 관건적 소수 또는 과학 분야의 인솔 인재인 대가와
전략과학자가 포함되고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에서 골간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인류의 과학기술 리더형 인재와 혁신단체가 포함되며 국가의 혁신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을 보장하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서 복잡한 공정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 인재를 비롯한 방대한 지식형, 기술형, 혁신형의 근로자 대우가 포함됩니다. 셋째,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 대우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인재 대우의 구조적 모순이 아직 비교적 심각하고 전략 인재가 여전히 부족해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를 맡고 관건 분야의 핵심 기술을 해결하며 기초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등 방면의 전략 인재 대우를 육성할 것이 절실하게 수요됩니다. 대가와 전략 과학자를 적극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하되 시종 실천을 표준으로 삼으며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에서 인솔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과학적 소양이 높고 과학연구의 일선에서 장기간 일하고 시야가 넓고 전망성 판단력과 다학과 리해 능력, 대규모 작전 조직 영도 능력이 강한 과학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종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략과학자의 기질을 갖춘 고차원의 복합형 인재들을 더 많이 의도적으로 발견하고 양성해 전략과학자의 후보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실험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국가팀 역할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중점 분야, 중점 산업을 둘러싸고 산학연 협동으로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리더형 인재의 발견 기재와 프로젝트 연구팀의 선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리더형 인재에게 인재 후보진, 과학연구 여건, 관리 기재 등 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특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인류의 과학기술 리더형 인재와 혁신단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우를 중심으로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청년 인재들이 대들보,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지함으로써 규모가 방대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우를 육성해야 합니다.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 인재를 많이 육성해 당과 국가를 마음에 품고 헌신적으로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술 혁신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공정 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대우를 적극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옥단 가수가 부릅니다. 그러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북극 빙설 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8번째는 북극 얼음의 도시 할빈입니다. 할빈은 겨울이면 눈과 얼음, 여름이면 피서로 유명한 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중국의 지도를 펼치면 흥룡강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백조를 방불케 하고 할빈은 이 백조의 목에 걸려있는 보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흥룡강의 서남부 송눈평원의 동쪽에 위치한 할빈은 지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낮아지고 아름다운 송화강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할빈을 흘러지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할빈은 종래로 성곽을 쌓은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일찍 2200여 년 전 할빈에는 벌써 인류가 생활했고 1115년 와난 아곡다가 횡령부에서 금나라를 세우고 보위에 오른 후 할빈은 수도권에 속하며 점차 도시의 모양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짜리 러시아가 할빈을 중심으로 중동 철도를 건설하면서 할빈의 본격적인 도시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할빈은 빠른 발전을 가져와 20세기 초반에 국제적인 도시로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할빈의 도시 건물은 중국과 외국의 특징을 한 몸에 융합시켜 할빈 고유의 뚜렷한 특징을 형성합니다.

0: 그리하여 할빈에는 극락사와 문묘와 같이 중국의 전통 건물도 있고 세인트 소피아 성당과 같은 이국풍의 건물도 있습니다. 할빈에서 이국풍의 건물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주황대가입니다. 이곳에는 모스크바와 로마, 파리, 그리스 등 지역의 특징을 띈 건물이 모여 있으며 이로 인해 할빈은 동양의 모스크바, 동양의 미니 파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주황대가의 우뚝 솟은 세인트 소피아 성당은 극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종교 성당이자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비잔티움 양식의 건물입니다. 세인트 소피아 성당 건물은 붉은 벽돌로 외벽을 쌓고 본전에는 비잔티움 양식의 둥근 푸른 지붕을 얹었으며 본전에 딸려있는 주변의 네 건물에는 러시아 특색이 다분한 텐트 모양의 푸른 지붕을 얹었습니다. 오늘날 세인트 소피아 성당은 할빈의 대표적인 건물로 되었습니다. 성당의 정문 후에는 종로가 있고 종로에는 구리로 주조한 7개의 종이 있어 종치기에 익숙한 놀림으로 7개의 종을 치면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백리까지 멀리 울려 퍼집니다. 할빈과 함께 성장한 주황대가는 이 도시에서 서양의 분위기가 가장 짙은 거리이자 중국에서 유명한 보행거리입니다. 1450m 길이에 21.34m 너비의 주황대가 바닥에는 장방형의 큰 돌을 깔았는데 오랜 세월 속에서 거울처럼 반들거립니다. 주황대가를 걸으면 거리의 양쪽에 70여채의 품격이 상이한 건물이 줄지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중에는 굵은 돌기둥 하나에 받들려 있는 로마 양식의 건물도 있고 조각이 정교하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 모양이 심플하고 라인이 분명한 신예술운동의 산물도 있습니다. 매일 어둠의 장막이 내린 뒤 검정 페인트를 칠한 초대식 가로등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그 순간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간 듯 착각합니다. 서유럽의 건축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점차 형성된 다양한 건축 양식이 주황대가에서는 짧은 2, 30년 동안 건물을 통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할빈의 주황대가는 런던의 리젠트 거리,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베를린의 운터덴 린델로,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극동의 구미 문화센터라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주황대가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울레, 류소기, 양정우, 조상지, 리조린 등 혁명가들이 선후에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혁명 유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 만조성 위원회 기관 유적지와 항일연군 제3군단, 제6군단 기지 유적지, 중국 공산당 북만지국 유적지, 동북민주우령군 전선지휘부 유적지, 리조린 장군의 묘지 등 혁명 유적들이 망라됩니다. 시베리아 한랭 전선의 영향과 중온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할빈은 겨울이 아주 길고 기온도 아주 낮습니다. 그중 1월이 가장 추워 평균 기온이 영하 19.4도에 달합니다. 할빈에는 겨울이면 또 눈이 많이 내려 명실공히 얼음의 도시입니다. 겨울과 달리 여름이 되면 위도가 높은 할빈은 가장 더운 7, 8월 평균 기온이 22.3도에 그쳐 피서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할빈은 세계적으로 빙설 문화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할빈의 빙설 자원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할빈 빙설 축제에는 얼음으로 만든 산이 숲을 이루고 얼음으로 조각한 은빛의 등불 조명이 몽환적입니다. 중국에서 눈 조각 예술의 발원지로 인정되는 태양도 눈 박람회는 할빈 빙설 관광 최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눈 박람회는 60일 내지 70일간 지속됩니다. 이때 태양도의 박람회 현장을 찾으면 품질이 높고 내용이 새로우며 규모가 크고 취미성이 강한 다양한 눈 조각 작품이 즐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빙설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할빈은 또한 빙등예술의 발상지입니다. 1963년에 시작된 할빈 빙등예술박람회에서 7가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할빈 빙등예술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실외 빙등예술 전시회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빈은 겨울이면 동계 경기대회와 같은 많은 계절 행사를 주최해 할빈의 빙설 문화에 세계적인 색채를 가미합니다. 북극 얼음의 도시 할빈이 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북극 빙설 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6회 희도 음악제가 장춘 동북아 국제 박람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2023년 최우수 음악제 브랜드상을 수상한 대표 음악 축제인 이번 행사는 도시 휴일 파티를 주제로 공연과 세련된 휴식 공간, 특색 소비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에서는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가수들이 차례로 올라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떼창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공연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전문 조명 설비와 AI 영상 특수 효과가 어우러진 무대는 한층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젊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며 숙박, 요식업, 문화창의 제품 판매 등 관련 소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춘의 여름 문화관광 소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라경에서 온 관광객 왕우헌은 음악제를 보기 위해 처음 장춘에 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며 이틀 더 머물며 장춘 곳곳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장춘 씨는 문화 관광과 체육,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름철 문화 관광 행사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제6회 희도음악제는 청춘의 세련된 감각으로 장춘의 개방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장춘의 매력을 알리는 자리로 되었습니다. 변영성 대련시 조선족 민속 문화예술 공연이 일전에 대련시 백운 안수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공원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민족 공동 번영을 추진하자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개막 공연은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의 무용 행복 꿈을 여는 아방무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장춘시 조선족 군중예술관의 독창 옹해야, 길림시 조선족 군중예술관의 무용 환고의 메아리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부 군중 공연에서는 대련시 조선족 노인협회 소속 분해들이 소합창, 독창, 기악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행사는 금주 분회의 농악무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손뿍을 울리며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축제가 우름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신강유글자치구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성류꽃 피어나 한 마음 이루고 즐거운 노래로 중화를 빛내다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 문화관의 창작 무용 희열을 축제에 출품시켜 길림 문화예술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축제는 개막 행사, 신강 전역 민간예술 프로그램 선발 공연, 우수 민간예술 프로그램 교류 전시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내 각지에서 온 47개 민간예술팀들의 약 1,200명에 달하는 민간예술인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희열은 전국 4개 성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막 행사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은 조선족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장고, 손뿍, 상모 등 특색 있는 민속 요소들을 결합하여 조선족 농악무의 기량을 유감없이 펼쳐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가벼운 춤사위, 힘찬 북소리는 군중의 소박하고 꿋꿋한 정신 면모를 표현해 현장 관객과 각지 참가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5월 26일까지 이어진 예술제에서 길림성 공연팀은 전국 각지의 예술팀과 함께 우름치 성규알 광장 등 여러 곳을 순회하며 25차례의 대민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태국의 변조로 된 홍색 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 책자가 일전에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인 애국주의를 널리 선양하고 전 중국인민이 애국주의를 견고한 신념과 정신력으로 간직하며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 조항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등은 100개의 애국주의 교양기지를 지정하여 전국 중소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르러 전국 애국주의 교양 시범기지는 총 585개에 달했습니다. 14차 5개년 전망계획 국가중점출판물 출판기획 프로젝트와 민족문자출판 전문자금 지지 프로젝트에 든 홍색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 책자는 국가급, 성급, 주급으로 분류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각급 애국주의 교양기지의 기본 정보와 전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더불어 해당 교양기지에 전시된 주요 자료를 바탕으로 동장용, 주덕해, 진한장, 한라연, 김상화 등 인물들의 사적과 한총룡 매복전, 라자구 전투 등 중요한 역사 사건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평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평양 박물관은 강서성 평양시 안원구 빈하동로 37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수봉기 광장, 평수화 아호 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산과 물을 끼고 있어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감서 지역의 중요한 종합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지역 역사 문화 전승과 애국주의 교육의 핵심 거점입니다. 박물관은 1979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설립될 때는 평양 공묘를 기반으로 전시와 문물 보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에는 신관이 착공되었고 2010년 10월에 정식으로 완공되어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2020년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관은 약 26만 6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본체 6층, 높이 28m, 총 건축 면적 16,900 평방미터로 전시구역, 민속 전용구역, 학술 강당, 사무실 관광객 서비스 등의 기능 구역으로 나뉩니다. 건축 양식은 지역 특색을 융합하여 강서성 10대 건축 우수상, 전국 박물관 연례 보고서, 정보 시스템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장품은 평양 박물관의 핵심 기반으로 전체 소장품은 13,700점이 넘고 급수를 정한 문물은 4,5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중 1급 문물은 26점, 2급 문물이 80점, 3급 문물은 1,360점으로 품목은 청동기, 고대 도자기, 석각, 서화, 민속 기물, 자연 표본을 망라합니다. 소장품의 하이라이트가 두드러지며 백악기 공룡알 화석군,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불리는 거대한 령지 표본, 상주 청동 예기, 원대 청화자기, 역대 청동 거울 등 진품은 평양이 고대 지질 변천에서 고대 문명으로 발전하는 완전한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소평지광, 민속 풍정전, 공묘 유학 진열 등의 고정 전시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고급 전시인 소평지광은 자연 풍모, 고대 역사, 근현대 인문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홍색 혁명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석탄 중심지와 초수 봉기의 발원지로서의 독특한 역사적 지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전시회는 강서 박물관 우수 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속 전시청은 종이 묶음, 차 따기 연극 등 평양의 무형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감서 향토 생활의 풍모를 복원하고 평양 호인관을 특별히 마련하여 현지 인문 신풍을 융합해 고금에 융합된 전시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문화유산 전시 외에도 박물관은 일상적으로 문물 강연, 연구 과학 보급, 임시 특별전 등 공공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문화유산 보호 선진 집단, 성급 애국주의 교육 기지, 대학 연구 실습 기지 등 여러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소평의 천년 맥락을 지키는 문화유산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를 보급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지금까지 평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산 선녀.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도시 재개발 노정도가 10조 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이끈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국무원은 최근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여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작업의 목표 지표, 핵심 과제, 주요 프로젝트,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도시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계획은 2030년까지 도시 재개발 행동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도시 개발 건설 방식의 전환이 초기 성과를 거두어 도시가 국민의 고품질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계획은 상세한 양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2030년까지 도시의 위험 로후주택 개조수 50만 채를 실현하고 로후주택단지수 11만 5천 개를 새로 착공하며 로후거리공장 구역 개조수 1,500개, 도시내 마을 개조수 4천 개, 1만 5천 곳의 역사 건축물을 보수하며 도시 지하수송관 개조 길이 36만 5천 킬로미터를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도시기획설계연구원 도시재개발분원 원장 범사비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 승격 계획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이를테면 주민 생활 품질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로후 주택의 재개발 개조, 로후 주거 단지의 개조와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다양한 부대 서비스의 완비화, 공원 녹지와 공공 공간의 승격은 우리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은 좋은 집 건설 개조, 지역사회 건설 확장과 품질 향상, 로후 거리 공장 구역 개조와 개선, 시정 기반 시설 개선 등 14개의 주요 공사와 행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재개발이 관련 산업 체인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도시기획학회 부리사장 장문충은 로후 단지, 로후 공장, 비효율적인 산업단지, 사무용 건물의 재개발과 개조는 일부 새로운 업태를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능형 산업, 즉 사물 인터넷 산업과 디지털 경제 등 일련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통행을 회복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교통운수청에 따르면 G217 독산자 구차 도로가 전 구간의 제설과 도로 관련 처리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현재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1일부터 독산자 구차 도로는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G3033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굴자 아크수 철도 등 국가 중점 프로젝트 공사와 대중의 안전한 이동 필요를 고려하여 교통부문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구간에 대해 낮에는 통행 보장, 밤에는 공사 보장의 통행 보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217 우수역에서 구루리까지는 매일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5톤 이하 화물차 등 사회 차량은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G217 구루리에서 나라트 입구까지는 매일 실제 교통 흐름과 날씨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폐쇄 시간을 탄력적으로 저녁 9시까지 조정합니다.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차량과 사회 차량의 혼행을 단호히 금지하며 나라트에서 우수역 입구, 조르마에서 G217 입구까지는 저녁 7시 이후 사회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한 차량은 G312선 쿠차에서 화성 구간, G218선 화성 구간 또는 G30선 구이툰에서 청수화 구간, G3616선 청수화에서 굴자 구간에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독산자 쿠차 도로는 천산 중간 구간, 즉 G217 국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 신강을 연결하고 북쪽으로 카라마이시 독산자구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아크수 지역 쿠차시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는 약 561km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불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포성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성룡이 자는 유산, 호는 유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성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성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성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급제해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됐다. 그 후 포성룡은 향시에 여러 번 낙방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성룡이 지은 문언문으로 된 단편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성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내용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토끼비를 인격화하고 꿈, 저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송 자유를 주장했다. 자기에 수록된 애송이

0: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요문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취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이 여우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은혜를 갚는다. 아름다운 여우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여우도 있다. 미혼여우란 소설은 한 미혼여우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미혼여우를 집에서 내쫓는다. 미혼여우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여우도 있다. 화피란 소설에서 여우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부로 삼는다. 이런 여우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대한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기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의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티오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웬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두세 개나 앞서 단편 소설의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서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베트남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출, 통속 리곡 10여 종이 있다.
1: 지금까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솔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온남에서 기초 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중앙지도소조 업무 좌담회 및 중앙지도소조 추가 파견 강습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금융을 잘 운영해야 하며 금융 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 모 해양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순환수 조리와 관측 설비가 량질 수산 종묘의 본식을 위해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 발전에만 의존하던 경영주체는 늘 용자난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재 시범을 추진해 해양 생태 기호를 계량화 평가 가능한 디지털 작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

0: 농업보증회사 보증의무부 부부장 필흔현은 생태가치권익을 핵심 욕담보 조치로 삼아 생태계 총생산액 GP질권 용자보증 방안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합작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연태시에 정착한 첫 해양분야의 GP질권 대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물경제는 금융의 근간이고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입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이민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이 생기를 찾으면 경제가 생기를 찾고 금융이 안정적이면 경제가 안정적입니다. 15차 국회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금융업은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금융제품이 증가하고 봉사의 일반 특혜성이 날로 강화되었습니다. 하남성 사문협 령보시에서 중국건설은행 사문협 지행은 현지 정부와 손잡고 기층 금융서비스 시범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경영조치에 전혀 가구의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령보시 금융서비스센터 책임자 류평은 정부와 은행사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대우관리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대상성 업무훈련을 전개하고 대우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량질 금융서비스로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금융 활수의 정확한 점적 관계는 정책이라는 지휘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4천억 원 늘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민영 중소기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삼농 지원, 소기업과 영세 기업에 대한 재대출과 금융기구에 대한 중국민은행의 재할인 정책을 관동시키고 한도를 늘려 포용적 금융 확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리류를 0.25%포인트 인하해 용자 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재정부 금융사 리남 부사장은 중소기업과 영세 민영기업이 고정 자산 투자를 전개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금리 보조도 향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담보 신용 증대 지원하에 민영과학기술 혁신기업은 은행 여신 한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정밀 제조회사는 대출 금리 보조를 받아 리자 비용을 수백만 원이나 절약했습니다. 대외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자 금융업 개혁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15차 회의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의 개혁 개방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입니다. 중국은행 섬소성 지행은 다국 간 금융 서비스의 혁신 중점을 속도 향상에 두었습니다. 기업은 계약을 체결한 후 소나증권 부본으로 자금 조달을 신청하고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섬소성 산시 림동구의 모 과학기술기업은 중국은행 림동구 지점을 통해 3천여만 달러의 송금 용자물을 처리했습니다. 회사 재무 부사장 왕초는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회사가 환율 파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는 데 요소하다며 환율 변화에 따른 원가 손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다국 자본 유동이 평온하고 질서적으로 운행되고 외환시장 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인민폐 환율 위기가 정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다국 인민폐 업무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 인민폐가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탄력적인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금융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자는 좀 오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 명시되었습니다. 15차 오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의 고품질 발전이 실물 경제와 국가 전략,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금융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반공승 총재는 인민은행은 계속해 고수준의 금융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탄력있는 글로벌 금융관리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 다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운남에서 기초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교육 강국 건설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 쫑족 묘족 자치주 유치원, 문산시 제11소학교와 제1중학교를 찾아 도시와 농촌의 기초교육 발전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 기초는 기초교육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실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신력을 다지며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 법칙을 존중하고 건강 제일 교육 리념을 실천하며 의무 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과외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교수질 향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덕지 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와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따라 항영전 교육의 양질, 보편적 혜택, 의무 교육의 균형 발전, 고등 교육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변강 민족 지역인 운남은 학교 운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여러 민족 대중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 사범대학에서 기초교육, 교원대오 양성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을 강화하려면 우선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범대학은 교원교육의 주요 책임과 주업에 착안해 자질이 높은 교원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수송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남연합대학 박물관을 참관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국가의 앞날 운명과 밀접히 연결된 교육은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시 제1중학교에서 대학 입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수많은 수험생 가정과 관계되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의 보장 능력에 대한 한 차례 시험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적인 자세로 조직 사업에 진력하고 교통 출행, 숙식 위생 등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돌발 사건을 제때에 대응하고 처리함으로써 안정된 시험 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시험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험 부당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학생 모집 규율을 엄숙히 하고 공평과 공정의 최저선을 수호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전지와 운남 린석고 회사를 찾아 생태환경 보호와 정비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의 생태 지위가 중요하므로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오염 예방 퇴치 공략전을 깊이 있게 치르고 고원 호수에 대한 보호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국 서남 생태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한종 국가부주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자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한정은 유엔은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가국인민의 아름다운 염원을 지니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유엔 헌장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유엔이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이고 굳건한 지시를 제공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며 공정한 입장을 견제하여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첼레트는 다자주의와 유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힘써온 중국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의 근본 조심과 취지를 따르고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조항 지도 조조 업무 좌담회 및 조항 지도 조조 추가 파견 강습 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추가로 파견될 조항 지도 소조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습 교양 지도 감독 업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당 조항이 조항 지도 소조 4개를 추가 파견하여 길림성, 호북성, 호남성, 농업농촌부,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회사, 중국해양석유그룹유한회사,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유한회사, 북경대학, 남경대학 등 10개 지역과 단위를 대상으로 학습교양 지도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조항 지도 소조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직책과 임무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어 고표준, 엄격한 요구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 학습 교양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최근 북경시와 산서성, 서장자치구가 각기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어 현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북경은 수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전략적 도시 지위를 심층 관찰하게 됩니다. 4가지 센터 기능 건설을 강화하고 4가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엄숙하고 질서 있는 정무 환경, 고금이 교차하는 도시 풍모,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2035년에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에 닻을 내릴 방침입니다. 북경시 은용시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발전 목표와 임무가 이미 확정되었다며 습근평 정서기의 북경 관련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수도의 직책과 사명을 굳게 틀어주어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잘 이바지하고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반 업무에서 모범 역할을 하여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가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북경은 경제 고품질 발전

0: 일화관리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시기 산서성은 종부지역 마른 굴기 전략 실시,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추진, 국가자원형 경제전환 종합부대개혁 시험구 건설, 내륙지역 대외개방, 신고지 조성 등 사명과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중요 에너지 원자재 기지, 특색 장비 첨단 제조 기지 등 6개 공약 방향을 확고히 잡고 조난 발전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서성 노동량 성장은 습금형 종속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국가 전력용 석탄 공급 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통 산업을 고도화하며 신흥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석탄 광물, 농업, 문화 관광, 생태 등 비교 우위를 살려 에너지 자원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산서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자원형 경제 전환에서 중대 진전을 가져오는 등 8개 측면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6대 류형의 26가지 주요 지표를 세분화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1억킬로와트를 추가하고 신용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비전통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을 늘려 2030년에가 생산량 3천억 립방미터, 전 산업사슬의 생산액 1,000억 원 초과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전면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편성, 기초성, 보장성, 민생 건설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시기 서장은 당 조항이 부여한 중요한 국가안전장벽, 생태안전장벽, 전략자원비축기지, 청정에너지기지라는 전략적 지위에 입각해 안정발전, 생태, 변방강화라는 네 가지 중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구축, 고품질발전, 개혁심화, 민생개선, 생태보호, 변방안정과 부흥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장 자치구 감마체동 주석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네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네 가지 창군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국가 발전 대국 속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둬 소장이 전국과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데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소장은 특색, 농목수급,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소상의약, 변방무역물류를 육성하고 확대하며 디지털 경제, 저고도 경제, 수소산업, 신용에너지 저장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고원 경제 고품질 발전에 어울리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가 변방안정, 변방부흥, 시범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번영하고 안정적인 조국 변강을 건설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색 고수준의 알찬 관광 코스를 부각시켜 2030년까지 문화강구, 관광강구 기본 구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5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3%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는 연 3개월 반등했습니다. 5월 중국 물류업 경기 지수 중 업무 총량 지수가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0.3%였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반등하고 동부 지역 물류업 업무 총량 지수는 0.4%포인트, 중부 지역은 0.7%포인트, 서부 지역은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여름철에 들어선 후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상하류 연결이 더 원활해지고 산업 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민생 분야의 물류 수요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표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전자부품 제조, 교통운수 설비 제조 등 업종의 물류 수요가 비교적 빠른 성장폭을 유지하고 제철 음식, 가구 가전, 스포츠 건강 단련, 관광 야외용품 등 주민 물류 수요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달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50.2%를 기록한 가운데 동부지역 신규 주문지수는 0.3%포인트, 중부지역은 0.5%포인트, 서부지역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신규 주문지수는 확장 구간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업들도 상반기 시장 예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락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업무 활동 예기 지수는 55.9%로 계속해 높은 경기 구간에 머물러 있고, 그중 철도 운수업, 도로 운수업, 우정 택배업, 복합 운수업 영역의 업무 활동 예기 지수가 지난달 대비 반등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중국 오토바이 발전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세계 슈퍼바이크 선수권에서 프랑스 발랑탱 데비즈가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 장설 오토바이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섯 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올해 34세인 데비즈 선수는 믿음에서 우승하기까지 중국 오토바이의 성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에스파냐 알카니스에서 열린 아라곤 경기 중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팀이 앞서 여러 라이더와 접촉했음을 알면서도 합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데비즈는 자신은 관련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던 라이더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오토바이를 보고 장설 본인의 리념을 들었을 때 이는 결코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에서 특별했다며 그때부터 팀이 지상대에 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많은 레이스를 이기면서 장설 오토바이를 선택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포르투갈 경기에서 데비즈는 장설 오토바이 820 RRRS를 타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우승을 따내 중국 브랜드로는 사상 처음 월드 SSP 클래스 우승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어 웽그리아와 체스코 경기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데비즈는 월드 SSP 라이더 챔피언십 포인트 3위, 장설 오토바이는 제조사 부문 포인트 3위에 올랐습니다. 데비즈는 이런 성적 때문에 중국 제조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중국 브랜드가 가진 잠재력과 근성에 매혹됐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국 오토바이 수준이 지금 같지 않았지만 인상 깊었던 건 매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데비즈는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중국 제조사들의 활약은 팬들과 업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올 시즌 중국 제조사가 보여준 연구개발 투자와 진보 속도가 중국 오토바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점점 개변하고 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제조사도 이젠 월드 SSP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며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데비즈가 이미 수차나 우승을 했지만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절대적 안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랙 컨디션, 라이더 컨디션, 세팅 등이 매번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곤 경기에서 데비즈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기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전에 겪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예선 슈퍼폴 때 속도를 내지 못해 두 레이스에서 모두 8위에 그쳤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세팅 문제는 장설 오토바이가 마주한 새로운 과제입니다. 데비즈는 이를 새 프로젝트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데비즈는 사전에 몰랐던 문제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으며 팀은 문제의 원인을 대략 파악하고 다음 이탈리아 경기에서 고온 대응용 신규 부품을 도입해 개선할 것이며 착실하게 눈앞의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외에도 데비즈는 갈수록 더 많은 중국 팬이 WSBK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라곤 경기 기간 많은 중국 팬들이 패독을 찾아 정비 구역 밖에서 사인과 기념 촬영을 희망했고 또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팬들이 현장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다며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데비즈는 향후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들의 경쟁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중국 제조사 사이의 경쟁도 나타날 것이며 이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오토바이 발전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세 번째 시간입니다.
5: 진이 동지는 혁명에서는 확고함이 중요하다를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남창봉기 당시에는 한발 늦었지만 후에 첩첩 난관을 뚫고 봉기 대오를 따라잡았으며 천시무에서 주독동지를 도와 800명밖에 남지 않은 부대를 결집시키고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길에서는 영웅이 되기 쉽지만 실패해 퇴각하는 길에서는 영웅이 되기 어렵고 실패를 경험한 영웅만이 진정한 영웅이고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당에 대한 중상은 순경이나 역경에 관계없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확고하게 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혁명 시기에는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앞장서서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기준이었다면 평화 시기에도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당의 리론과 노선과 방침, 정책을 결연히 관철 집행하고 당 중앙의 결책과 보치를 애누리 없이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고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시종 당과 인민의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각적으로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며 조직의 배치에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은 모두 당에 대한 충성을 검증하는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당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사업이 있는 곳을 집으로 삼으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두 말 없이 행동하는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대대적으로 발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들은 북경과 상해, 광주와 같은 도시에만 있으려 하고 신강과 소장, 란주와 같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젊은 간부들을 간과한 변경 지역에 보내는 것은 젊은 간부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더욱이는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간부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다투어 나서야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좋은 것만 고르면서 리해득실을 옴니암니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당 조직이 맡긴 사업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간부를 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간부는 관근적 시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은 돌에 갈고 사람은 일 속에서 단련해야 한다고 각고의 시련을 겪어야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빗바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제를 중시하고 실사구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결책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는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위치한 세르뉴 살리우 은바케 고아원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키와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과의사가 시력표를 가리키며 인내심 있게 검사를 돕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아이의 귀와 코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아이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6일 국제아동절을 앞두고 제21진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84명의 고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인 자신만의 건강 기록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고아원 원장 은대의 아와 사디오가 중국 의료팀에 직접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현지 주민 건강을 위한 중국 의사들의 헌신 정신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면서 현재 보호 중인 84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국제아동절을 맞아 건강검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네의 초청에 곧 응답이 왔습니다. 5월 31일 오전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시력검사, 오관과 골격 발달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의료팀은 소아내과, 소아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6개 전문 진료 구역을 설치하고 검진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나이는 2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의사들은 검진 내내 손짓과 미소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진료했습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관리를 위해 건강기록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의료팀 람근계 대장은 무료 진료는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료팀은 모든 아이를 위해 개별 건강기록을 작성하고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별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현지 병원과 즉시 연계하며 오늘 하루의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고아원에 상비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들의 일상 간호와 관련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밝은 눈사랑 캠페인 강연에서는 재밌는 교류 수업을 통해 시력보호의 기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고아원 직원 파토는 이번 진료가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매우 잘 조직됐습니다. 중국 의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의학 내용도 더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고아원은 세네갈 복권 상공회의소의 화지의 협회가 기금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진 중국 의료팀 역시 중국 복건성 출신의 의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람금계 대장은 복건성 상인들이 병원을 짓고 복건성 의사들이 힘을 내어 병을 고친다고 말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부룬디 부줌브라 주 음판다 현에 위치한 부룬디 원조 중국 농업시범센터에서 제7회 중국대사 농경수확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부룬디 국기색 옷을 입은 10여 명의 출연자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벼 풍년의 기쁨을 사방으로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룬디 주재 중국 대사 주구기와 레오나르 비토이 부룬디 환경농업축산부 장관 보좌관이 지난 1년간 교잡뼈 재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과 단체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비토이 보좌관은 시상식에서 중국 농업시범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부룬디의 벼 단위당 수확량이 과거 평균 헥타르당 3톤에서 헥타르당 10톤 내지 13톤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부룬디와 중국 농업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 친선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구기 대사는 중국과 부룬디 농업협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특히 교잡뼈 보급과 빈곤 감소 시범마을 건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쌍방이 계속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부룬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부룬디는 국토 형태가 심장을 닮아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웁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부룬디의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고위 농업 전문가 그룹 6진을 파견해 부룬디의 빈곤 퇴치와 식량 안전 목표를 지원해 왔습니다. 양국의 협력으로 부룬디는 식량 부족에서 자급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중국 원조 농업 전문가 팀의 양화덕 팀장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양화덕 팀장은 2015년 초 부룬디에 왔을 때 현지 벼 산업은 재래종 열화, 낙후된 재배 방식 등으로 저수확 저효율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주민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조차 충족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부룬디와 농업기술 협력을 시작한 현실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팀은 2015년부터 부룬디에서 교잡벼 적응 시험을 시작해 여러 차례 품종 선발과 정밀 관리를 거쳐 중국산 교잡벼의 현지 정착과 품작을 일원했습니다. 또한 현지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해 양질 다수확병의 충저항성 품종 7개를 육종하여 부룬디가 외래 종자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으로 전문가팀은 76개 교잡벼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110명의 현지 청년 기술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시범마을일 닝고용마을 협동조합 책임자 은시미리 만화는 시범마을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이웃 아움들이 교잡벼에 관심을 갖고 벼 재배로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원 투와지라 예주는 중국 전문가가 가르쳐준 재배 기술 덕분에 이 수확기에 1, 5 헥타르의 논에서 벼를 15톤 수확했다면서 수확이 끝나면 중국 전문가들께 수박과 오이 재배법도 배우고 싶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브롱가 주 루타나 현의 은타 카르티마나 현장은 과거 이 청년 기술 리더였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농업 전문가를 따라 교잡벼 재배 기술을 배운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이 오기 전엔 현지 벼 수확량이 헥타르당 2톤 내지 3.5톤에 불과했고 도열병 피해도 컸다면서 2020년 교잡벼가 도입된 뒤 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됐고 중국 전문가가 알려준 기술 규범만 따르면 수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년간 교잡벼 재배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새 집을 지었으며 현장이 된 은타 카르티마나는 앞으로도 중국 전문가에게 지식을 배우고 논밭에 뿌리를 내려 고향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깊은 산속 마을에 몰기를 관리하는 뛰어난 기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묵묵히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며 아무도 모르게 헌신해왔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이 늘 당연하게 잘 나오니 그의 로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기술자가 돌아오자마자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을 터득한 기술자는 네크호 마을 사람들의 대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로 관리를 멈추고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기술자에게 마을 사람들은 차갑게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물이 끊겨봐야 샘물의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하지만 가뭄을 너무 자주 일으키는 샘물이라면 사람들은 결국 힘들더라도 다른 곳에 새로운 운물을 파버리게 됩니다. 내 모든 가치는 적절한 절제 속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상대를 반복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행동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네, 세상에 나 없이 안 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조직은 어떻게든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산업 디지털화로 특색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대 대표 손영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화이불실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름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 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리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구도, 산업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지능 요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에 시장 진입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코너에서는

의무 교육의 양질 균형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인풍거리 동측, 천지로 남측에 위치한 영길시 천지수학교에 들어서면 새로 건설된 교수청사에서 랑랑한 독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인공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는 소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고 실내 체육관에는 표준화 농구장과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아이들이 덕지 체미로에서 전면 발전할 수 있도록 견고한 보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화성 등 새로운 부동산 항목의 입주로 이 구역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육 차원에 대한 수요도 날따라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 구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거리 등교와 부족한 배움터 때문에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영길시 천지수학교 대대보도원 신설신에 따르면 현재 1억 1,9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한 천지수학교가 순조롭게 사용에 투입되면서 24개 학급 1,080개의 소학교 배움터가 새로 증가됐습니다. 1학년의 4개 학급은 이미 3월 2일에 개학하여 주변 아동의 장거리 등교, 배움터 부족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줬습니다. 네, 영길시 천지소학교와 전지로를 사이두고 있는 영길시 제11중학교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영길시 교육사업발전중심 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네, 이 학교는 18개 학급으로 변성되고 초중 배움터 9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수청사와 종합청사의 주체 공사를 완수했고 시공 인원들은 공사 진척을 다그쳐 내부 장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두 학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소학교에서 초중까지의 완전한 교육 사슬을 구축하고 영길시 하남서부의 교육 자원 수요를 만족시켜 교육 균형을 실현했습니다. 네, 대중의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교육 자원 공급을 확장한 생동한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영길시 연대거리 서쪽, 원예로 북쪽 구역에 위치한 영길시 중환로학교 항목 건설 현장에는 시공 일꾼들이 분주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항목은 총 투자액이 2억 3,900만 원에 달하는 중점 민생 프로젝트이고 부지 면적이 4만 3천 평방미터이며 5층짜리 종합교수청사 2채, 지하주차장과 실외 운동장 등 푸대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남측의 영길시 중환소학교에는 24개 학급이 변성되고 소학교 배움터 1,08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이며 북측의 영길시 제15중학교에는 12개 학급이 변성되고 초중 배움터 6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두 채 교수청사 주체 건물 건설을 완수하고 순차적으로 내외부 장식 공사를 추진하는 중이며 올해 8월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항목이 사용에 투입되면 영길시 서부의 교육 배치를 1층 최적화하여 양질의 교육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학교는 대중이 기대하는 곳에 세워지고 양질의 교육은 대중에게 혜택을 줍니다. 계획대로 사용에 투입된 영길시 천지수학교, 곧 준공되는 영길시 제11중학교, 건설 진척을 다그치는 영길시 중환로학교 등 3개 학교의 총 투자액은 5억 원을 초과하고 배움터 3,660개가 새로 증가됩니다. 네, 영길시는 실질적인 민생 투자를 통해 양질 교육의 보장망을 촘촘히 하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민생 기반을 다지며 양질 자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빛나게 함으로써 변경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따뜻한 장을 써내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활력을 투입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 디지털화로 특색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길림성 인대 대표 손영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버섯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길림성 왕청현 도원 목이버섯 시럽 유한회사 이사장 손영방은 이렇게 좋은 원료를 단순히 건조해서 파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 손영방은 고향인 왕청의 목이버섯 자원 우세를 살려 지역 농민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고서 4억 원을 투입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모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촌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능형 공장에서는 자동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는 농업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원료 판매에서 산업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회사 설립 후 단일 제품 중심의 경영은 점차 표준화된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브랜드 구축, 그리고 심층 가공, 연구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산업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목이버섯 농업을 현대적인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제품은 해저로, 한마 등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급식업체 등 만여 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그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이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능력, 표준화 역량, 브랜드 힘, 그리고 산업 조직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에 비추어 손영방은 회사를 이끌고 지난 몇 년간 표준화 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재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품 품질의 안정성과 식품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건강 소비와 간편 소비 수요에 맞춰 목이버섯 수프, 목이버섯 국수 등 다양한 심층 가공 제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농산물이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 기능성 식품, 브랜드 제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 부가가치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농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흐름 속에서 그는 기업 현실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농업 적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회사는 두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이버섯 뱅크, 다른 하나는 목이버섯 클라우드입니다. 네, 목이버섯 뱅크는 지역 내 목이버섯 생산 정보와 유통, 판로 수요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모기버섯 클라우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를 통해 생산 현장, 시장 상황, 판로 정보, 날씨, 품질, 재고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는 디지털화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과 지능화 협력으로 산업 효율과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형방은 계속해서 고향의 뿌리를 내리고 과학기술과 표준화를 통해 모기버섯 전반 산업사슬을 깊이 있게 육성하여 네, 더 많은 촌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왕청형과 연변의 고품질 발전, 나아가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빛날 화, 말 이을 이, 안일 불, 열매 실, 화이 불실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대부 양처부가 위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로 돌아오는 중에 로나라의 영읍에서 한 객점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객점 주인은 이름이 영이었습니다. 영은 양처부의 생김이 범상치 않고 그 행동거지가 비범함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덕행이 높은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왔소. 여러 해 동안 시시각각 그런 인물을 찾았으나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을 만날 수가 없었소. 근데 오늘 양처부를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라 그를 따라가려 하오. 네, 명령이 양처부를 따라 나서니 며칠 동안 걸어 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는 갑자기 양처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왜 중도에 집에 돌아오신 건가요? 명령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양처부의 외모가 잘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헌데 그와 말을 해보니 그의 성정이 너무 강하고 편협하며 말만 본질을 하고 실속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화이불실의 인물임을 알 수 있었어.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과 척을 지게 되어 그를 따라갔다가는 깊은 깨우침을 얻는 게 아니라 화를 당할 것이 뻔하니 원래 생각을 접게 된 것이요. 네, 고사성어 화이불실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도난자

0: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2: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이죠. 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빈번한 각질 제거. 많이 청결할수록 더 깨끗할까요? 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조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두 번째, 고농도 제품 효과가 더 좋다. 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노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 차단선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노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솔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온남에서 기초 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조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중앙지도소조 업무 좌담회 및 중앙지도소조 추가 파견 강습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금융을 잘 운영해야 하며 금융 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 모 해양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순환수 조리와 관측 설비가 량질 수산 종묘의 본식을 위해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 발전에만 의존하던 경영주체는 늘 용자난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재 시범을 추진해 해양 생태기호를 계량화 평가 가능한 디지털 작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 농업보증회사 보증업무부 부부장 필흔현은 생태가치 권익을 핵심 역담보 조치로 삼아 생태계 총생산액 GP질권 용자보증 방안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합작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연태시에 정착한 첫 해양 분야의 GP질권 대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물경제는 금융의 근간이고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입니다. 습금형 총속에는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이민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이 생기를 찾으면 경제가 생기를 찾고 금융이 안정적이면 경제가 안정적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금융업은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금융제품이 증가하고 봉사의 일반 특혜성이 날로 강화되었습니다. 하남성 사문협 령보시에서 중국건설은행 사문협 지행은 현지 정부와 손잡고 기층 금융 서비스 시범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경영주체 전유 가구의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령보시 금융서비스센터 책임자 류평은 정부와 은행사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대여관리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대상성 업무훈련을 전개하고 대여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량질 금융서비스로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금융활수의 정확한 점조관계는 정책이라는 지휘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4천억 원 늘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민영 중소기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삼농 지원, 소기업과 영세 기업에 대한 재대출과 금융기구에 대한 중국민은행의 재할인 정책을 관동시키고 한도를 늘려 포용적 금융 확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리류를 0.25%포인트 인하해 용자 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재정부 금융사 리남 부사장은 중소기업과 영세 민영기업이 고정 자산 투자를 전개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금리 보조도 향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담보 신용 증대 지원하에 민영과학기술혁신기업은 은행 여신 한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정밀 제조회사는 대출 금리 보조를 받아 리자 비용을 수백만 원이나 절약했습니다. 대외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자 금융업 개혁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의 개혁 개방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입니다. 중국은행 섬소성 지행은 다국 간 금융 서비스의 혁신 중점을 속도 향상에 두었습니다. 기업은 계약을 체결한 후 소나증권 부본으로 자금 조달을 신청하고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섬소송 산시 림동구의 모 과학기술기업은 중국은행 림동구 지점을 통해 3천여만 달러의 송금 융자물을 처리했습니다. 회사 재무부사장 왕초는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회사가 환율 파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는 데 요소하다며 환율 변화에 따른 원가 손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다국 자본 유동이 평온하고 질서적으로 운행되고 외환시장 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인민폐 환율 위기가 정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다국 인민폐 업무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 인민폐가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탄력적인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금융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자는 처음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 명시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의 고품질 발전이 실물 경제와 국가 전략,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금융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반공승 총재는 인민은행은 계속해 고수준의 금융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탄력있는 글로벌 금융관리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운남에서 기초 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기초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교육 강국 건설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 쫑족 묘족 자치주 유치원, 문산시 제11소학교와 제1중학교를 찾아 도시와 농촌의 기초교육 발전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 기초는 기초교육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실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신력을 다지며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 법칙을 존중하고 건강 제일 교육 리념을 실천하며 의무 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과외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교수질 향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덕지 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와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따라 항영전 교육의 양질, 보편적 혜택,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변강 민족 지역인 운남은 학교 운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여러 민족 대중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 사범대학에서 기초교육 교원 대오 양성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을 강화하려면 우선 교원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범대학은 교원 교육의 주요 책임과 주업에 착안해 자질이 높은 교원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수송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남 연합대학 박물관을 참관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국가의 앞날 운명과 밀접히 연결된 교육은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시 제1중학교에서 대학 입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수많은 수험생 가정과 관계되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의 보장 능력에 대한 한 차례 시험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적인 자세로 조직 사업에 진력하고 교통 출행, 숙직 위생 등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돌발 사건을 제때에 대응하고 처리함으로써 안정된 시험 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시험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험 부당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학생 모집 규율을 엄숙히 하고 공평과 공정의 최저선을 수호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전지와 운남 린석고 회사를 찾아 생태 환경 보호와 정비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의 생태 지위가 중요하므로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오염 예방 퇴치 공략전을 깊이 있게 치르고 고원 호수에 대한 보호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국 서남 생태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한종 국가부주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자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한정은 유엔은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각국 인민의 아름다운 염원을 지니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유엔 헌장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유엔이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이고 굳건한 지시를 제공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며 공정한 입장을 견제하여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첼레트는 다자주의와 유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힘써온 중국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의 근본 조심과 취지를 따르고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조항 지도소조 업무 좌담회 및 조항 지도소조 추가 파견 강습 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추가로 파견될 조항 지도 소조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습 교양 지도 감독 업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당 조항이 조항 지도 소조 4개를 추가 파견하여 길림성, 호북성, 호남성, 농업농촌부, 전국사회보장기금 리사회,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회사, 중국해양석유그룹유한회사,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유한회사, 북경대학, 남경대학 등 10개 지역과 단위를 대상으로 학습교양 지도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조항 지도소조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직책과 임무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어 고표준, 엄격한 요구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 학습 교양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최근 북경시와 산서성, 서장자치구가 각기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어 현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북경은 수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전략적 도시 지위를 심층 관찰하게 됩니다. 네 가지 센터 기능 건설을 강화하고 네 가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엄숙하고 질서 있는 정무 환경, 고금이 교차하는 도시 풍모,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2035년에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에 닻을 내릴 방침입니다. 북경시 은용시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발전 목표와 임무가 이미 확정되었다며 습근평 정서기의 북경 관련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수도의 직책과 사명을 굳게 틀어주어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잘 이바지하고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반 업무에서 모범 역할을 하여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가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북경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지역 GDP 연평균 증가률을 4.5%에서 5%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강화해 전 사회적 연구개발 투입 강도를 6% 이상으로 유지하며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률은 약 8%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첨단 에너지와 저탄소 환경보호 산업을 새로운 조단위 집적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북경 전진합북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북경 전진합북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그 내실을 다져갈 것입니다. 초대형 도시관리 강화에도 힘써 수도의 모범 기준과 종교함으로 도시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15차 국회 전망계획 시기 산서성은 중부지역 마른 굴기 전략 실시,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추진, 국가자원형 경제전환 종합부대개혁 시험구 건설, 내륙지역 대외개방, 신고지 조성 등 사명과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중요 에너지 원자재 기지, 특색 장비 첨단 제조 기지 등 6개 공약 방향을 확고히 잡고 조난 발전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서성 노동량 성장은 습금형 종속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국가전력용 석탄 공급 보장 책임을 짊어

0: 생산량 3천억 립방미터, 전 산업사슬의 생산액 1천억 원 초과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전면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편성, 기초성, 보장성, 민생 건설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시기 서장은 당 조항이 부여한 중요한 국가안전장벽, 생태안전장벽, 전략자원비축기지, 정정에너지기지라는 전략적 지위에 입각해 안정발전, 생태, 변방강화라는 네 가지 중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구축, 고품질발전, 개혁심화, 민생개선, 생태보호, 변방안정과 부흥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장 자치구 감마체동 주석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네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네 가지 창군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국가 발전 대국 속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둬 소장이 전국과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데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오도록 보상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소장은 특색, 농목축업,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소상의약, 변방무역물류를 육성하고 확대하며 디지털경제, 저고도경제, 수소산업, 신흥에너지 저장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고원경제 고품질 발전에 어울리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가 변방안정, 변방부흥, 시범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번영하고 안정적인 조국 변강을 건설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색 고수준의 알찬 관광 코스를 부각시켜 2030년까지 문화강구, 관광강구 기본 구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5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3%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는 연 3개월 반등했습니다. 5월 중국 물류업 경기 지수 중 업무 총량 지수가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0.3%였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반등하고 동부 지역 물류업 업무 총량 지수는 0.4%포인트, 중부지역은 0.7%포인트, 서부지역은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여름철에 들어선 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상하류 연결이 더 원활해지고 산업 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민생 분야의 물류 수요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표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전자부품 제조, 교통운수 설비 제조 등 업종의 물류 수요가 비교적 빠른 성장폭을 유지하고 제철 음식, 가구 가전, 스포츠 건강 단련, 관광 야외 용품 등 주민 물류 수요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달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50.2%를 기록한 가운데 동부지역 신규 주문 지수는 0.3%포인트, 중부지역은 0.5%포인트, 서부지역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신규 주문 지수는 확장 구간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업들도 상반기 시장 예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락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업무 활동 예기 지수는 55.9%로 계속해 높은 경기 구간에 머물러 있고 그중 철도운수업, 도로운수업, 우정택배업, 복합운수업 영역의 업무활동 예기지수가 지난달 대비 반등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어떤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세계 슈퍼바이크 선수권에서 프랑스 발랑탱 데비즈가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 장설 오토바이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섯 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올해 34세인 데비즈 선수는 믿음에서 우승하기까지 중국 오토바이의 성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에스파냐 알카니스에서 열린 아라곤 경기 중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팀이 앞서 여러 라이더와 접촉했음을 알면서도 합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데비즈는 자신은 관련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던 라이더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오토바이를 보고 장설 본인의 리념을 들었을 때 이는 결코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에서 특별했다며 그때부터 팀이 지상대에 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많은 레이스를 이기면서 장설 오토바이를 선택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포르투갈 경기에서 데비즈는 장설 오토바이 820 RRRS를 타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우승을 따내 중국 브랜드로는 사상 처음 월드 SSP 클래스 우승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어 웬그리아와 체스코 경기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데비즈는 월드 SSP 라이더 챔피언십 포인트 3위, 장설 오토바이는 제조사 부문 포인트 3위에 올랐습니다. 데비즈는 이런 성적 때문에 중국 제조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중국 브랜드가 가진 잠재력과 근성에 매혹됐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국 오토바이 수준이 지금 같지 않았지만 인상 깊었던 것 매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데비즈는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중국 제조사들의 활약은 팬들과 업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올 시즌 중국 제조사가 보여준 연구개발 투자와 진보 속도가 중국 오토바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점점 개변하고 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제조사도 이젠 월드 SSP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며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데비즈가 이미 수차나 우승을 했지만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절대적 안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랙 컨디션, 라이더 컨디션, 세팅 등이 매번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곤 경기에서 데비즈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기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전에 겪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예선 슈퍼폴 때 속도를 내지 못해 두 레이스에서 모두 8위에 그쳤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세팅 문제는 장설 오토바이가 마주한 새로운 과제입니다. 데비즈는 이를 새 프로젝트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데비즈는 사전에 몰랐던 문제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으며 팀은 문제의 원인을 대략 파악하고 다음 이탈리아 경기에서 고온 대응용 신규 부품을 도입해 개선할 것이며 착실하게 눈앞의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외에도 데비즈는 갈수록 더 많은 중국 팬이 WSBK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라곤 경기 기간 많은 중국 팬들이 패독을 찾아 정비 구역 밖에서 사인과 기념 촬영을 희망했고 또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팬들이 현장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다며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데비즈는 향후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들의 경쟁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중국 제조사 사이의 경쟁도 나타날 것이며 이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오토바이 발전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구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임을 떠맬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이 동지는 혁명에서는 확고함이 중요하다를 일생의 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남창봉기 당시에는 한발 늦었지만 후에 접점 난관을 뚫고 봉기 대오를 따라잡았으며 천시무에서 주덕동지를 도와 800명밖에 남지 않은 부대를 결집시키고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길에서는 용웅이 되기 쉽지만 실패해 퇴각하는 길에서는 용웅이 되기 어렵고 실패를 경험한 용웅만이 진정한 용웅이고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용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당에 대한 중상은 순경이나 역경에 관계없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확고하게 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혁명 시기에는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앞장서서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기준이었다면 평화 시기에도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당의 리론과 노선과 방침, 정책을 결연히 관철 집행하고 당 중앙의 결책과 보치를 애누리 없이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고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시종 당과 인민의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각적으로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며 조직의 배치에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은 모두 당에 대한 종성을 검증하는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당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사업이 있는 곳을 집으로 삼으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두 말 없이 행동하는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대대적으로 발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들은 북경과 상해, 광주와 같은 도시에만 있으려 하고 신강과 소장, 란주와 같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젊은 간부들을 간과한 변경 지역에 보내는 것은 젊은 간부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더욱이는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간부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다투어 나서야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좋은 것만 고르면서 리해득실을 옴니암니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당 조직이 맡긴 사업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간부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간부는 관근적 시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은 돌에 갈고 사람은 일 속에서 단련해야 한다고 각고의 시련을 겪어야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빛바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제를 중시하고 실사구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결책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는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위치한 세르뉴 살리우 은바케 고아원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키와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과의사가 시력표를 가리키며 인내심 있게 검사를 돕고 이비인 후과의사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아이의 귀와 코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피부과의사는 아이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소아과의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6일 국제아동절을 앞두고 제21진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84명의 고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인 자신만의 건강기록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고아원 원장 은대의 아와 사디오가 중국 의료팀에 직접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현지 주민 건강을 위한 중국 의사들의 헌신 정신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면서 현재 보호 중인 84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국제아동절을 맞아 건강검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소정에 곧 응답이 왔습니다. 5월 31일 오전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시력검사, 오관과 골격 발달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의료팀은 소아내과, 소아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6개 전문 진료 구역을 설치하고 검진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나이는 2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의사들은 검진 내내 손짓과 미소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진료했습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관리를 위해 건강기록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의료팀 람근계 대장은 무료 진료는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료팀은 모든 아이를 위해 개별 건강기록을 작성하고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별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현지 병원과 즉시 연계하며 오늘 하루의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고아원의 상비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들의 일상 간호와 관련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밝은 눈사랑 캠페인 강연에서는 재밌는 교류 수업을 통해 시력보호의 기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고아원 직원 파토는 이번 진료가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매우 잘 조직됐습니다. 중국 의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의학 내용도 더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고아원은 세네갈 복권 상공회의소의 화지의 협회가 기금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진 중국 의료팀 역시 중국 복건성 출신의 의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람금계 대장은 복건성 상인들이 병원을 짓고 복건성 의사들이 힘을 내어 병을 고친다고 말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룬디 주재 중국 대사 주구기와 레오나르 비토이 부룬디 환경농업축산부 장관 보좌관이 지난 1년간 교작벼 재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과 단체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비토이 보좌관은 시상식에서 중국 농업 시범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부룬디의 벼 단위당 수확량이 과거 평균 헥타르당 3톤에서 헥타르당 10톤 내지 13톤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부룬디와 중국 농업 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 친선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국이 대사는 중국과 부룬디 농업 협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특히 교잡뼈 보급과 빈곤 감소 시범마을 건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쌍방이 계속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부룬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부룬디는 국토 형태가 심장을 닮아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웁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부룬디의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고위 농업 전문가 그룹 6진을 파견해 부룬디의 빈곤 퇴치와 식량 안전 목표를 지원해 왔습니다. 양국의 협력으로 부룬디는 식량 부족에서 자급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중국 원조 농업 전문가팀의 양화덕 팀장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양화덕 팀장은 2015년 초 부룬디에 왔을 때 현지 벼 산업은 재래종 열화, 낙후된 재배 방식 등으로 저수확 저효율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주민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조차 충족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부룬디와 농업기술 협력을 시작한 현실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팀은 2015년부터 부룬디에서 교잡벼 적응 시험을 시작해 여러 차례 품종 선발과 정밀 관리를 거쳐 중국산 교잡벼의 현지 정착과 품작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현지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해 량질 다수확병의 충저항성 품종 7개를 육종하여 부룬디가 외래 종자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으로 전문가팀은 76개 교잡벼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110명의 현지 청년 기술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시범마을일 링고육마을 협동조합 책임자 은시미리 만화는 시범마을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이웃 아음들이 교잡벼에 관심을 갖고 벼 재배로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원 투와지라 예주는 중국 전문가가 가르쳐준 재배 기술 덕분에 이 수확기에 1.5 헥타르의 논에서 벼를 15톤 수확했다면서 수확이 끝나면 중국 전문가들께 수박과 오이 재배법도 배우고 싶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브롱가 주 루타나 현의 은타카르티마나 현장은 과거 이 청년 기술 리더였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농업 전문가를 따라 교잡벼 재배 기술을 배운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이 오기 전엔 현지 벼 수확량이 헥타르당 2톤 내지 3.5톤에 불과했고 도열병 피해도 컸다면서 2020년 교잡벼가 도입된 뒤 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됐고 중국 전문가가 알려준 기술 규범만 따르면 수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년간 교잡벼 재배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새 집을 지었으며 현장이 된 은타 카르티마나는 앞으로도 중국 전문가에게 지식을 배우고 논밭에 뿌리를 내려 고향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

0: 상위 포식자입니다.
1: 강대한 등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산속 마을에 몰기를 관리하는 뛰어난 기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묵묵히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며 아무도 모르게 헌신해왔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이 늘 당연하게 잘 나오니 그의 로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기술자가 돌아오자마자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을 터득한 기술자는 네, 그 후 마을 사람들의 대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로 관리를 멈추고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기술자에게 마을 사람들은 차갑게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물이 끊겨봐야 샘물의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하지만 가뭄을 너무 자주 일으키는 샘물이라면 사람들은 결국 힘들더라도 다른 곳에 새로운 운물을 파버리게 됩니다. 내 모든 가치는 적절한 절제 속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상대를 반복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행동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네, 세상에 나 없이 안 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조직은 어떻게든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산업 디지털화로 특색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대 대표 손영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화이 불실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기제를 현식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 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세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 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호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연간 연결시는 시종일관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을 최대 민생으로 삼고 인구 유동 추세와 대중의 기대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가장 필요한 곳에 건설하고 배움터를 가장 부족한 구역에 증가했으며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교 운행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누리게 하고 의무 교육의 양질 균형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인풍거리 동측, 천지로 남측에 위치한 영길시 천지수학교에 들어서면 새로 건설된 교수청사에서 랑랑한 독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인공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는 수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고 실내 체육관에는 표준화 농구장과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아이들이 덕지 체미로에서 전면 발전할 수 있도록 견고한 보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화성 등 새로운 부동산 항목의 입주로 이 구역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육 차원에 대한 수요도

이 제11종합교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연결시 교육사업발전 중심 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네, 이 학교는 18개 학급으로 변성되고 초중 배움터 9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수청사와 종합청사의 주체 공사를 완수했고 시공 인원들은 공사 진척을 다그쳐 내부 장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두 학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소학교에서 초중까지의 완전한 교육 사슬을 구축하고 연길시 하남서부의 교육 자본 수요를 만족시켜 교육 균형을 실현했습니다. 네, 대중의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교육 자원 공급을 확장한 생동한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연길시 연대거리 서쪽 원예로 북쪽 구역에 위치한 연길시 중환로학교 항목 건설 현장에는 시공 일꾼들이 분주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항목은 총 투자액이 2억 3,900만 원에 달하는 중점 민생 프로젝트이고 부지 면적이 4만 3천 평방미터이며 5층짜리 종합교수청사 2채, 지하주차장과 실외 운동장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남측의 연길시 중환소학교에는 24개 학급이 변성되고 소학교 배움터 1,08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이며 북측의 연길시 제15중학교에는 12개 학급이 변성되고 초중 배움터 600개가 새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두 채 교수청사 주체 건물 건설을 완수하고 순차적으로 내외부 장식 공사를 추진하는 중이며 올해 8월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항목이 사용에 투입되면 연길시 서부의 교육 배치를 1층 최적화하여 양질의 교육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학교는 대중이 기대하는 곳에 세워지고 양질의 교육은 대중에게 혜택을 줍니다. 계획대로 사용에 투입된 연길시 천지수학교, 곧 준공되는 연길시 제11중학교, 건설 진척을 다그치는 연길시 중환로학교 등 3개 학교의 총 투자액은 5억 원을 초과하고 배움터 3,660개가 새로 증가됩니다. 네, 연길시는 실질적인 민생 투자를 통해 양질 교육의 보장망을 촘촘히 하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민생 기반을 다지며 양질 자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빛나게 함으로써 변경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따뜻한 장을 써내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활력을 투입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 디지털화로 특색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길림성 인대 대표 손영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버섯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길림성 왕청현 도원 목이버섯 시럽 요한회사 이사장 손영방은 이렇게 좋은 원료를 단순히 건조해서 파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 손영방은 고향인 왕청의 목이버섯 자원 우세를 살려 지역 농민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고서 4억 원을 투입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모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촌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능형 공장에서는 자동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는 농업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원료 판매에서 산업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회사 설립 후 단일 제품 중심의 경영은 점차 표준화된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브랜드 구축, 그리고 심층 가공, 연구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산업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목이버섯 농업을 현대적인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제품은 해저로, 한마 등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급식업체 등 만여 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그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이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능력, 표준화 역량, 브랜드 힘, 그리고 산업 조직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에 비추어 손영방은 회사를 이끌고 지난 몇 년간 표준화 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재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품 품질의 안정성과 식품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건강 소비와 간편 소비 수요에 맞춰 목이버섯 수프, 목이버섯 국수 등 다양한 심층 가공 제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농산물이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 기능성 식품, 브랜드 제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 부가가치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농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흐름 속에서 그는 기업 현실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농업 적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회사는 두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이버섯 뱅크, 다른 하나는 목이버섯 클라우드입니다. 네, 목이버섯 뱅크는 지역 내 목이버섯 생산 정보와 유통, 판로 수요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모기버섯 클라우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를 통해 생산 현장, 시장 상황, 판로 정보, 날씨, 품질, 재고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는 디지털화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과 지능화 협력으로 산업 효율과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영방은 계속해서 고향의 뿌리를 내리고 과학기술과 표준화를 통해 모기버섯 전반 산업사슬을 깊이 있게 육성하여 네, 더 많은 촌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왕청향과 연변의 고품질 발전, 나아가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빛날 화, 말 이을 이, 안일 불, 열매 실, 화이 불실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대부 양처부가 위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로 돌아오는 중에 로나라의 영읍에서 한 객점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객점 주인은 이름이 영이었습니다. 영은 양처부의 생김이 범상치 않고 그 행동거지가 비범함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덕행이 높은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왔소. 여러 해 동안 시시각각 그런 인물을 찾았으나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을 만날 수가 없었소. 근데 오늘 양처부를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라 그를 따라가려 하오. 네, 명령이 양처부를 따라 나서니 며칠 동안 걸어 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는 갑자기 양처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왜 중도에 집에 돌아오신 건가요? 영영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양처부의 외모가 잘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헌데 그와 말을 해보니 그의 성정이 너무 강하고 편협하며 말만 본질을 하고 실속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화이불실의 인물임을 알 수 있었어.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과 척을 지게 되어 그를 따라갔다가는 깊은 깨우침을 얻는 게 아니라 화를 당할 것이 뻔하니 원래 생각을 접게 된 것이요. 네, 고사성어 화이불실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다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

0: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0: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이죠. 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빈번한 각질 제거. 많이 청결할수록 더 깨끗할까요? 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조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두 번째, 고농도 제품 효과가 더 좋다. 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노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 차단선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노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5월의 연길, 초여름의 싱그러운 로금이 짙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춤과 노래의 고향 연변에서 조선족 민간 예술의 큰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5월 25일 오후 제4차 중국 조선족 민간문화예술단체 합동 공연이 연길시 문화관 극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뜻깊은 해를 경축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 조선족 민간예술단체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합동 공연에는 북경, 상해, 하부, 료령, 금경강, 산동, 연변 등 전국 각지에서 온 25개 민간문화예술단체에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원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다네로 장엄하게 서막을 연 이번 합동 공연은 총 6개 장례, 38개 문예 종목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는데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조선족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적인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되었습니다. 붉은 마음 당을 향해 다지고 예술의 매력으로 연변에 모인다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은 장고춤, 가야금, 사물놀이, 상모춤 등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창의적으로 전승 발전시키면서 민족 문화의 독특한 정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창작 무용과 가요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합동 공연은 홍색 문화를 내재로 당의 민족 정책에 위대한 성과를 기리고 변강 지역의 민족 단결과 사회 조화로운 발전상을 찬양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조선족 민간 예술 자원을 통합하여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창의적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문화 교류의 다리를 구축하며 공연을 계기로 현지 민속 자원과 관광 산업을 융합하여 연길시 민족 문화 브랜드의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데도 취지를 두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북극의 빙설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평양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3: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51부를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이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사명에 립각해 내놓은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그 의의가 중대한 만큼 심층적으로 터득하고 참답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전략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민족의 지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혁신에 의한 구동력의 실질은 인재에 의한 구동력이며 인재는 민족의 지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필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재는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종합국력의 경쟁은 결국에는 인재의 경쟁입니다. 역사에 의해 증명되다시피 인류의 혁신인재 그리고 인류의 과학자를 확보한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전략인재는 국제 과학기술 혁신의 최전방에 서서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관련 임무를 맡으며 우리나라의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신시대의 10년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재의 발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인재의 창의력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세계적 시야와 국제적 수준을 가진 전략과학자, 과학기술 선도 인재, 청년과학기술 인재, 기능 인재와 고수준의 혁신 단체가 부단히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과감히 혁신하고 기꺼이 헌신하여 량자정보, 줄기세포, 뇌과학 등 최첨단 방향에서 일련의 중대한 독창적 성과를 거두었고 해양신부, 우주신부, 지하신부, 사이버공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감재고지를 적극 선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고 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인재에 의존하는가 하면 민족의 지능도 인재에 의존합니다. 인재가 제일 자원이라는 이념을 견지하면서 인재 강국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추진하며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적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힘써 양성하며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만 우리나라는 인재 자원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이 국제적 전략 게임의 주요 전장으로 되어 과학기술의 감재 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이 현저히 가속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 사업인 만큼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체계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자주적 헌신의 관건 요소입니다.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에는 관건적 소수 또는 과학 분야의 인솔 인재인 대가와 전략 과학자가 포함되고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에서 골간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인류의 과학기술 리더형 인재와 혁신 단체가 포함되며 국가의 혁신 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을 보장하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서 복잡한 공정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 인재를 비롯한 방대한 지식형, 기술형, 혁신형의 근로자 대우가 포함됩니다. 셋째,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 대우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인재 대우의 구조적 모순이 아직 비교적 심각하고 전략 인재가 여전히 부족해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를 맡고 관건 분야의 핵심 기술을 해결하며
기초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등 방면의 전략 인재 대우를 육성할 것이 절실하게 수요됩니다. 대가와 전략 과학자를 적극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하되 시종 실천을 표준으로 삼으며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 임무에서 인솔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과학적 소양이 높고 과학연구의 일선에서 장기간 일하고 시야가 넓고 전망성 판단력과 다학과 리해 능력, 대규모 작전 조직 영도 능력이 강한 과학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종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략과학자의 기질을 갖춘 고차원의 복합형 인재들을 더 많이 의도적으로 발견하고 양성해 전략과학자의 후보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실험실,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국가팀 역할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중점 분야, 중점 산업을 둘러싸고 산학연 협동으로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리더형 인재의 발견 기재와 프로젝트 연구팀의 선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리더형 인재에게 인재 후보진, 과학연구 여건, 관리 기재 등 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특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인류의 과학기술 리더형 인재와 혁신 단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우를 중심으로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청년 인재들이 대들보,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지함으로써 규모가 방대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우를 육성해야 합니다.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 장인, 고기능 인재를 많이 육성해 당과 국가를 마음에 품고 헌신적으로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술 혁신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공정 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대우를 적극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국가의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옥단 가수가 부릅니다. 그러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북극 빙설 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8번째는 북극 얼음의 도시 할빈입니다. 할빈은 겨울이면 눈과 얼음, 여름이면 피서로 유명한 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중국의 지도를 펼치면 흑룡강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백조를 방불케 하고

국가 할빈을 중심으로 중동 철도를 건설하면서 할빈의 본격적인 도시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할빈은 빠른 발전을 가져와 20세기 초반에 국제적인 도시로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할빈의 도시 건물은 중국과 외국의 특징을 한 몸에 융합시켜 할빈 고유의 뚜렷한 특징을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할빈에는 극락사와 문묘와 같이 중국의 전통 건물도 있고 세인트 소피아 성당과 같은 이국풍의 건물도 있습니다. 할빈에서 이국풍의 건물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주황대가입니다. 이곳에는 모스크바와 로마, 파리, 그리스 등 지역의 특징을 띈 건물이 모여 있으며 이로 인해 할빈은 동양의 모스크바, 동양의 미니 파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주황대가의 우뚝 솟은 세인트 소피아 성당은 극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종교 성당이자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비잔티움 양식의 건물입니다. 세인트 소피아 성당 건물은 붉은 벽돌로 외벽을 쌓고 본전에는 비잔티움 양식의 둥근 푸른 지붕을 얹었으며 본전에 딸려있는 주변의 네 건물에는 러시아 특색이 다분한 텐트 모양의 푸른 지붕을 얹었습니다. 오늘날 세인트 소피아 성당은 할빈의 대표적인 건물로 되었습니다. 성당의 정문 위에는 종루가 있고 종루에는 구리로 조조한 7개의 종이 있어 종치기에 익숙한 놀림으로 7개의 종을 치면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100리까지 멀리 울려 퍼집니다. 할빈과 함께 성장한 주황대가는 이 도시에서 서양의 분위기가 가장 짙은 거리이자 중국에서 유명한 보행거리입니다. 1450m 길이에 21.34m 너비의 주황대가 바닥에는 장방형의 큰 돌을 깔았는데 오랜 세월 속에서 거울처럼 반들거립니다. 주황대가를 걸으면 거리의 양쪽에 70여 채의 품격이 상이한 건물이 줄지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중에는 굵은 돌기둥 하나에 받들려 있는 로마 양식의 건물도 있고 조각이 정교하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 모양이 심플하고 라인이 분명한 신예술운동의 산물도 있습니다. 매일 어둠의 장막이 내린 뒤 검정 페인트를 칠한 초대식 가로등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그 순간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간 듯 착각합니다. 서유럽의 건축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점차 형성된 다양한 건축 양식이 주황대가에서는 짧은 2, 30년 동안 건물을 통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할빈의 주황대가는 런던의 리젠트 거리,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베를린의 운터덴 린델로,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극동의 구미 문화센터라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주황대가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혁명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울레, 류소기, 양정우, 조상지, 리조린 등 혁명가들이 선후에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혁명 유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 만조성위원회 기관 유적지와 항일연군 제3군단, 제6군단 기지 유적지, 중국 공산당 북만지국 유적지, 동북민주연군 전선지휘부 유적지, 리조린 장군의 묘지 등 혁명 유적들이 망라됩니다. 시베리아 한랭 전선의 영향과 중온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할빈은 겨울이 아주 길고 기온도 아주 낮습니다. 그중 1월이 가장 추워 평균 기온이 영하 19.4도에 달합니다. 할빈에는 겨울이면 또 눈이 많이 내려 명실공히 얼음의 도시입니다. 겨울과 달리 여름이 되면 위도가 높은 할빈은 가장 더운 7, 8월 평균 기온이 22.3도에 그쳐 피서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할빈은 세계적으로 빙설 문화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할빈의 빙설 자원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할빈 빙설 축제에는 얼음으로 만든 산이 숲을 이루고 얼음으로 조각한 은빛의 등불 조명이 몽환적입니다. 중국에서 눈 조각 예술의 발원지로 인정되는 태양도 눈 박람회는
할빈 빙설 관광 최대의 하이라이트.

0: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눈 박람회는 60일 내지 70일간 지속됩니다. 이때 태양도의 박람회 현장을 찾으면 품질이 높고 내용이 새로우며 규모가 크고 취미성이 강한 다양한 눈 조각 작품이 즐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빙설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할빈은 또한 빙등 예술의 발상지입니다. 1963년에 시작된 할빈 빙등 예술 박람회에서 7가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할빈 빙등 예술 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실외 빙등 예술 전시회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빈은 겨울이면 동계 경기대회와 같은 많은 계절 행사를 주최해 할빈의 빙설 문화에 세계적인 색채를 가미합니다. 북극 얼음의 도시 할빈이 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북극 빙설 도시 할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제6회 희도음악제가 장춘 동북아 국제박람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2023년 최우수 음악제 브랜드상을 수상한 대표 음악 축제인 이번 행사는 도시 휴일 파티를 주제로 공연과 세련된 휴식 공간, 특색 소비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에서는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가수들이 차례로 올라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떼창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공연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전문 조명 설비와 AI 영상 특수 효과가 어우러진 무대는 한층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젊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며 숙박, 요식업, 문화창의 제품 판매 등 관련 소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춘의 여름 문화관광 소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라경에서 온 관광객 왕우헌은 음악제를 보기 위해 처음 장춘에 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며 이틀 더 머물며 장춘 곳곳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장춘시는 문화 관광과 체육,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름철 문화 관광 행사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제6회 희도음악제는 청춘의 세련된 감각으로 장춘의 개방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장춘의 매력을 알리는 자리로 되었습니다. 변영성 대련시 조선족 민속 문화예술 공연이 일전에 대련시 백운 안수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공원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을 추진하자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개막 공연은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의 무용 행복 꿈을 여는 아방무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장춘시 조선족 군중예술관의 독창 옹해야, 길림시 조선족 군중예술관의 무용 환고의 메아리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부 군중 공연에서는 대련시 조선족 노인협회 소속 분해들이 소합창, 독창, 기악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행사는 금주 분해의 농악무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손북을 울리며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축제가 우름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신강유글자치구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团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성류꽃 피어나 한마음 이루고 즐거운 노래로 중화를 빛내다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 문화관의 창작무용 희열을 축제에 출품시켜 길림 문화예술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축제는 개막 행사, 신강 전역 민간예술 프로그램 선발 공연, 우수 민간예술 프로그램 교류 전시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내 각지에서 온 47개 민간예술팀들의 약 1,200명에 달하는 민간예술인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희열은 전국 4개 성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막 행사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은 조선족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장고, 손북, 상모 등 특색있는 민속 요소들을 결합하여 조선족 농악무의 기량을 유감없이 펼쳐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가벼운 춤사위, 힘찬 북소리는 군중의 소박하고 꿋꿋한 정신 면모를 표현해 현장 관객과 각지 참가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5월 26일까지 이어진 예술제에서 길림성 공연팀은 전국 각지의 예술팀과 함께 우름치 성규알 광장 등 여러 곳을 순회하며 25차례의 대민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태국의 변조로 된 홍색 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 책자가 일전에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인 애국주의를 널리 선양하고 전 중국인민이 애국주의를 견고한 신념과 정신력으로 간직하며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 조항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등은 100개의 애국주의 교양기지를 지정하여 전국 중소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르러 전국 애국주의 교양 시범기지는 총 585개에 달했습니다. 14차 5개년 전망계획 국가중점출판물 출판기획 프로젝트와 민족문자출판 전문자금 지지 프로젝트에 든 홍색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 책자는 국가급, 성급, 주급으로 분류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각급 애국주의 교양기지의 기본 정보와 전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더불어 해당 교양기지에 전시된 주요 자료를 바탕으로 동장용, 주덕해, 진한장, 한라연, 김상화 등 인물들의 사적과 한총룡 내복전, 라자구 전투 등 중요한 역사 사건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평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평양 박물관은 강서성 평양시 안원구 빈하동로 37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수봉기 광장, 평수화 아호 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산과 물을 끼고 있어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감서 지역의 중요한 종합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지역 역사 문화 전승과 애국주의 교육의 핵심 거점입니다. 박물관은 1979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설립될 때는 평양 공묘를 기반으로 전시와 문물 보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에는 신관이 착공되었고 2010년 10월에 정식으로 완공되어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2020년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관은 약 26만 6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본체 6층, 높이 28m, 총 건축면적 16,900 평방미터로 전시구역, 민속전용구역, 학술강당, 사무실 관광객 서비스 등의 기능구역으로 나뉩니다. 건축 양식은 지역 특색을 융합하여 강서성 10대 건축 우수상 전국 박물관 연례 보고서 정보 시스템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장품은 평양 박물관의 핵심 기반으로 전체 소장품은 13,700점이 넘고 급수를 정한 문물은 4,5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중 1급 문물은 26점, 2급 문물이 80점, 3급 문물은 1,360점으로 품목은 청동기, 고대 도자기, 석각, 서화, 민속 기물, 자연 표본을 망라합니다. 소장품의 하이라이트가 두드러지며 백악기 공룡알 화석군,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불리는 거대한 령지 표본, 상주 청동 예기, 원대 청화자기, 역대 청동 거울 등 진품은 평양이 고대 지질 변천에서 고대 문명으로 발전하는 완전한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소평지과 민속 풍정전, 공묘 유학 진열 등의 고정 전시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고급 전시인 소평지광은 자연 풍모, 고대 역사, 근현대 인문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홍색 혁명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석탄 중심지와 초수 봉기의 발원지로서의 독특한 역사적 지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전시회는 강서 박물관 우수 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속 전시청은 종이 묶음, 차 따기 연극 등 평양의 무형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감서 향토 생활의 풍모를 복원하고 평양 호인관을 특별히 마련하여 현지 인문 신풍을 융합해 고금에 융합된 전시 특색을 형성했습니다. 문화유산 전시 외에도 박물관은 일상적으로 문물 강연, 연구 과학 보급, 임시 특별전 등 공공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문화유산

보호 선진 집단, 성급 애국주의 교육 기지, 대학 연구 실습 기지 등 여러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소평의 천년 맥락을 지키는 문화유산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를 보급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지금까지 평양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산 선녀.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도시 재개발 노정도가 10조 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이끈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국무원은 최근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여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작업의 목표 지표, 핵심 과제, 주요 프로젝트,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도시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계획은 2030년까지 도시 재개발 행동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도시 개발 건설 방식의 전환이 초기 성과를 거두어 도시가 국민의 고품질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계획은 상세한 양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2030년까지 도시의 위험 로후주택 개조수 50만 채를 실현하고 로후주택 단지수 11만 5천 개를 새로 착공하며 로후 거리 공장 구역 개조수 1,500개, 도시 내 마을 개조수 4,000개, 15,000 곳의 역사 건축물을 보수하며 도시 지하 수송관 개조 길이 36만 5천 킬로미터를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도시기획설계연구원 도시재개발분원 원장 범사비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 승격 계획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이를테면 주민 생활 품질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로후 주택의 재개발 개조, 로후 주거 단지의 개조와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다양한 부대 서비스의 완비화, 공원 녹지와 공공 공간의 승격은 우리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은 좋은 집 건설 개조, 지역사회 건설 확장과 품질 향상, 로후 거리 공장 구역 개조와 개선, 시정 기반 시설 개선 등 14개의 주요 공사와 행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재개발이 관련 산업 체인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도시기획학회 부리사장 장문충은 로후 단지, 로후 공장, 비효율적인 산업 단지, 사무용 건물의 재개발과 개조는 일부 새로운 업태를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능형 산업, 즉 사물 인터넷 산업과 디지털 경제 등 일련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통행을 회복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교통운수청에 따르면 G217 독산자 구차 도로가 전 구간의 재설과 도로 관련 처리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현재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안전 위험 부담 요

0: 고소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1일부터 독산자 구차 도로는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G3033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굴자 아크수 철도 등 국가 중점 프로젝트 공사와 대중의 안전한 이동 필요를 고려하여 교통 부문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구간에 대해 낮에는 통행 보장, 밤에는 공사 보장에 통행 보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217 우수역에서 구루리까지는 매일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5톤 이하 화물차 등 사회 차량은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G217 구루리에서 나라트 입구까지는 매일 실제 교통 흐름과 날씨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폐쇄 시간을 탄력적으로 저녁 9시까지 조정합니다.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차량과 사회 차량의 혼행을 단호히 금지하며 나라트에서 우수역 입구, 조르마에서 G217 입구까지는 저녁 7시 이후 사회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한 차량은 G3012선 구차에서 화성 구간, G218선 화성 구간 또는 G30선 구이툰에서 정수화 구간, G3616선 정수화에서 굴자 구간에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독산자 구차 도로는 천산 중간 구간, 즉 G217 국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 신강을 연결하고 북쪽으로 카라마이시 독산자구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아크수 지역 구차시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는 약 561km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불립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포성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성룡이 자는 유산, 호는 유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성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성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성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급제해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됐다. 그 후 포성룡은 향시에 여러 번 낙방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성룡이 지은 문헌문으로 된 단편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성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내용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도깨비를 인격화하고 꿈, 조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 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성 자유를 주장했다. 책에 수록된 애정에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요문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취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이 여우는 사남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은혜를 갚는다. 아름다운 여우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여우도 있다. 미혼 여우란 소설은 한 미혼 여우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미혼 여우를 집에서 내쫓는다. 미혼 여우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여우도 있다. 화필한 소설에서 여우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부로 삼는다. 이런 여우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단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기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에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티오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웨인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두 세기나 앞서 단편 소설의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서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베트남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출, 통속 리곡 10여종이 있다.
0: 지금까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2: (音)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3: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 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4: 维护党中央权威。

타르주지지베틀란 다션난 치먹이 어로라바 송민님의 성서북너르는 왁듯 덕시 보알가갓 와치랩틀리 쥐따라라 성서 등클리 허일보감 니근 늘러는 없더지 신현왕화리지래 즐긴 우찌기 쥐따라라 아소가 등클리 뉴스 우글젠 지르긴 더벌벌 두친 덤미 샥샷 바트르 우시든 벌벌 운너허리 보레고에 친션왕 화리지 허슨 늘어갔고에 꼬릅도 가라박검 딩갓질 치르그디벤 라블른 나수흐인 우이슷 범 딩갓질 덩그지 허유툼문 치르그디 당이궁갓 아소나 흐르버히긋 화리진의 역시를 벗슬름 벨특들 돌벌 야물 느끈 세나르 베나 흠어흰 위스 탕이공 허일보감 앞덕스니 성사옷 지르긴 호시 장진의 호시엄 버들헬지 우찌기가 문너 오브리무이 냐꼬른두루 바일구에가라 그글나 은나후 베들린돌 미니부이 복검디 바투세핫 화리진의 유호찌기 허르글나 그득발벌 은너흐르 버릇띠에 엽들라 이민 돌단 진입의 늙은 작긴 야로 봤다 그 이득 그서 비는 아르덕도 천명

요소겐 바이 느근 달란 열대 혼문 돌다 어림 뭐여 느근 작겐 야로 바닥이 이뜨 벌로시 양라 더회 다스이기 흐르글드 벌로시 오가 더회 느근 웨시 뭐이기 암을슨 내술을 탕이 이공 벌로 느근 화디 비시기기 자지 마 어느 벌로 버거드지로 원디들 더슐어 어브림 뭐여 이시 보러가 벌로지 송디행인 우거 특슨 바글라 두비시다 어버다트런 어버들기 아흔 흘리면단 알아 흘리는 머다더이 땅면니 덧라가라 시디 장안이 증러디올라 아스니에서 왔은 보검티드 아따 등그르 발악다 과로도가르 보검티디 이르시무 아르글구에네 시린드 어브린 보이다 누드라 알은 하티건 치글스 우라치 올르기 메른다 안가조가 탐라라 어브린 보이도 저러기 따라라 어진에세 한미슨 시다 시디 장안아 하벤긋 우두스누게 잠을지 똑끝을 왓벌드 완스네들 받으쇼 돈두리드불 차틀랑 알아봤지 바하른다 멀른들 해지불 완스네들 받아다 박사기드불 차틀랑 알산사이 알씨니 쫄악시드 장안지